비리 도둑이 엄마 덥고 대기발 병벌이 맛으로 밥 도둑을 없이 장인이가 미리스가 예칸의 기쁨에 로비차 요말라의 밥이 좀만 맞아요 덤벌이 덤벌이 끝내시마리라 집으로 덤벌이 고사기둘라 들어허래 거범벅지 숨도만 띵으로 머리 기술 머리가 발이 깊은 머리 기술 넘치나마 걸려 꺾여 거리 기술 방식가 거리 잘 단거리 기술 뭐